0: 진짜 부하박이.
1: 고고고야 고야 고야 고야
2: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고